0: 시와대로 시쿠나
1: 가스타는 비아자사르코
2: 안에서 복근을 잡아주기가 시와야가래 근데 복나스가 돌리지 나사에
3: 얼굴 띵창해 무릎 꽉깔신
4: 이 가름짜
1: 가름빵래 가름빵래